이사야 시 단주 기복을 의나나 마당은 시다 나시기 의나 약가이롤 산독자바 로신저리 나시기 약가이롤기 세사키바생디 아한바다 옌드렘범 메라자오미테이는 삭바페나 아니슈브다 수르타랑기 세사키바생니 삭바 살람 산티발라데비나 세링바 이말레바 부쿠룸자바 이사이 아홈수브다 융카이범 아룬다나 삭바 아한템 자오바생니 세링바 라이쇼니세이 마리슈브다 singam kavita devi ne sakpa birmangol me kolana sairing ba laishoni sai aroi ba laishoni sai gi saisakhi ba thaudang kameshwar singh sairing ba yendrim bam inaucha devi

이세의 세다 한 적이 버거르느나 마당은 세다 마니브리 마담이 세이 란톡도나 다 한져봐 러신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란톡저리 마니브리 마담이 세이 마비에니 플람이 세이 그돌게 한바달로 위라세 모몬 미롱 플람마시대게 나오보이 아마디 보스바라니게 본바 콘젤다 도네셜 콘첨나 세이링바 지술전드라마디 아르케 지테나 세랑바이세 그돌 담저리 담이나세이

이세스 단주 기부글로 인하나 마당아 시다 마담이세 란톡초바 루신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아유기풍 마판미니 따라차리 이카이쿰나 저리바 바르트기 프라단 멘트리 스리 나레인드라 모디나 미양기 세바 도록바 자히군마가 마풍파르바가 마리리나나 뉴 서비스 디비전나 부톡바 아칸나바 토람 달리데기 릴레다 다바 펑비라그니

ꯉꯥꯏꯈꯣ ꯇꯥꯈꯤꯁꯤꯒꯤ ꯊꯧꯔꯝ ꯇꯥꯕꯤꯔꯤꯕ ꯃꯔꯨꯞꯁꯤꯡꯕꯨ ꯁꯂꯥꯝ ꯂꯟꯆꯦꯟꯕꯤ ꯆꯅꯨꯅ ꯇꯥꯛꯄꯤꯔꯤ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ꯔꯨꯞ ꯑꯃ ꯑꯣꯏꯅ ꯅꯍꯥꯛꯅ ꯑꯩꯈꯣꯏꯒꯤ ꯃ

다 나시 고번옹 타비 마나 생겐다바 타바 마나 라능다바 야이 파라바 꼬라워시다 나농 기게 모양을 빡다 토기바 캄바 토이비기 와리부 와인우라바 까단바 기마팜마두다 마사나우비에마 와인우 우모리 더들리비나 한가짜리 샤비 따비우도 그게 뭐랑래 빡다 토키바 컴버토이비기 콜로이와리 눙시바부 리비락바다 마탕마탕 리비락바다 빠먹게이 파버기 마땅부 요크래도 샤비 뭐랑 컴버시부 토이비의 시가 아빠가도 와이퉁나래 하이래르가 눈아야비 마랑가이나 빤키버시부 레이터브레니 하이든 한글라보다 마샤비 마부싱나 예행에 하이래르가 와이누라바 가든바나 와이누 아모모리 다우들비기 마팜다 딱비래 샤비 샤나우 따로도 아만바다 타우다바 앙안바다 와이엔바께게 탕징 꼬이레 라이마나 사나바 꾸메이니다 아두나 까리기디 토이비마가 캄바마가 문식이 눅시 와이통나바 하이버도 까리기디먹 오이다덕에 아둠나디 오이레 하이레르가 라이라바 캄바 아와바다 사루 오이드나 락바니도 탕징마기 꾸메이니도 샤노 마시나 마탕 마탕 락바 시나 깜더우레 하이바 마탐다 라이브 TV 구마범 산우 군자말라나 발레마마 폭더비기 사레 아두다 깐만 기바나 아무로기 롱망 코렌타기 람담 아두다 푸발라 마팜 아두다 불레이 록레이 불레이 얀바짓 크레도 마시나 라이브 TV 군자말라나 눈민나 곡도 롬라와 마담마두다 록레이 불레이 헥바 마담다 밤마마가 사태행나리 하레르가 밤바나 사락담 깨리나 야통 롤레다 마시나 고렌타기 람담다 하우로키 롱망다 부발라 나란 차이나 하이리바 마팜 마시다 레이바 아할 아니나 마멘 칭자 야한다나 이로이 깡꽃 부게 하이든 락나바 마담다 군자말라이비 마부 빰바까이나 속두는 외리바 몽 마따와두 우리브니도 아두부 빰바마부 기바드기 라이브 TV 마기 마띵 빵멍엉 키디도 아두나 마람 모에레 하이레라가 마탐마시다 푸발라 나란 차이나 하이리바 마시나 마이훔 우동부레 하이레라가 깡라다 탐날라아가 와깟가다바세 까람 하이나 떠오르가 와깟가다기 하이바다 캄브농발 아니에 시나 묵나드는 락바시 머랑 타우기 머나와이 워진 후나 하떼레 이버기 마몸 토이비에 시 반타우 바빠나 아사오 감비 메호나 까볼로이드 타키바 까볼로이드기 까락바 마땀마시다 아빠암까다 와통나자르게 눅시까다 욕자르게 하이드는 토이비 마나 양지 사고올라시 타오르게 락보세 까나기 마품도 통게 캄범마기 마품도 뭐뭐말하냐이도 통그래다 아두나 모이랑기 농발라시나 사고온기 공굴 리륵바시 마땀마시다 캄범기 뭐뭐말하냐이다 토비장그레이 해보시 캄가버두다 마임다 할락레 하이레르가 까리 타오레 해보시

0: 혼자 없나? 나 키엔들 더 미하이. 하니 뭐 밤바도 파리 하이레르가 아와보 꼭제로 딱 비라글래. 아두나 하이엔디 밤마마보 파버셋 보따레. 하이드나 마싱위 마팜다 한글. 캄누나 이도닝 터. 아두 월버 따르거디 능디 쿠슈 따디 까다이드기 러그니. 하이드나 딱 비버 마따 마두다. 캄브나 이제 까나기 뭐 펌들 하이르가 디멘 따부 펑그드기 하이드 한글 아바다 도닝 터 번통 샥바 이빠 통렌기 뭐 펌들 살로 아두가 디멘 따 러우루로 하이드나 마시엠 딱 비럭 보기 마뚱 일레 하이르가 아두다 캄브나 통렌기 뭐 임다 라이 캄마마부 락부 우버드 통렌나 파리샤저 번토 이빠이부 까리기노 하잉 이놈 쇼라 떼 있는 알레 하이르가 빠무 파가니 하이르가 낭는 번터우 나 빠기 뭐 팜들 락보디 까리 하이닝 발레 하이든 딱비르 번터우 이빠이 봉 하이엥 이놈 쇼라 떼 있는 알레 하이르가 빠무 마보 파보 쳤는데 부기다 먹다 디멘다 아무도 와이저기에 들 번터우 이빠기 뭐 팜들 락보디 예 하이버 맞담두다 통레나 까리 빠리 사자오 낭는 와이는 나 보다고 아이기 팜들 레이 하이브라 하이든 사우든 앙이 통래나 까리기 더 먹듯 사우리 번호 하이브디 캄범만 아픈 더위 빠이브와 하잉 빠마마부 파브 셋는 셋는 부기 더 먹듯 디멘 따삐우 하이드 하이러버디 통래는 사우로이다 봐 와이는 너버 디멘 따레이티 하이브두다 와이게 하이브두다 통래는 사우리 버잘 외래 파리 사죠 번호 나빠기 마팜들 레이바 디멘 따부 능네 까리기 더 먹더 와이게 하이브노네 아 빠이부 하이엥디 이농 초라 때 능알레 하이데르가 두더 빠마마부 파버셔거더니 디멘 따부 비유 하이드는 하이게디 하이드르가 능네 디멘 따 와이게 하이브시 까나나 딸레이 하이드니 하이브 마담다 캄버나 번토이 빠이부 나 빠리는 란게 뿐은 뭔가 비어도 고르고다 굴레 하이데르가 고름제 바레 바레 몽마 상가에 시기 몽더 상에 해레르가 번타우나 빠나 파미바 히피바 깡톨 빠블 탁 아두기 루쿰다 테리브 디멘타도 능나 빠바 칸제루로 하이드나 딱 비럭래 캄브나 더비 더비 샥랑 아가 옹바 마탐다 디멘타 아훔 마시 테트나 레르 마야이 당부 디멘타 시 뽐랑 랑나 마친 시 똠나 레람바도 오바다 캄나 아빠 하이브디 토키드나 하이브 디멘타시 샬레 헤레르가 부토레 번토이 바이브고 디멘타시 로그제르기 하이드나 헤코람 디멘타두 우버마탐다 통레나 밀우니다 이라시 젠터리 까리기다 먹다 젠터리 하이 하이브 디멘타 아두디 빠토마루 프렘만 파람바 디멘타도 통년 막이 마팝니다. 신의 한번이도 바토 엥 파리의 신나 사울렙던 파라바 상불람다 마마다마도다 파리 막이 마팝니다. 신의 비고 하이드나 하이런 뭐가 팝니다. 닝싱각도는 통년 터모이 눈다 눈시제 마도 오바마담다 통년나 파리 사죠 아이브티멘타도 시댁이 남기고 있어로 디멘 따두디 아라이브 디멘 따나떼 고 번더우 낭부 뽀고 번더우 나 빠빠렘 만나 또르붕다 게리엔 마쁜 바람바 어떤 모두 더 빠이 기바 디멘 따두니 고 캄바 하이드나 캄마마기 마팜 모두다 디멘 따시 신내비래 아두다 농바나 캄마나 아라오하라오 호구짜락 번 어떤 모두 더 통래나 파리샤저 번더우 이빠이부 능디 빠먹가이시 까야락디 파래 하이드나 딱비 번토이 바이브와 아무것도 파자들이 번토우 나 파리 마팜마두다 빠마마부 파는 너부기다 먹다 능 토랑 떠오르고 나 번토이 바이하 빠먹가이 올라기 하이드나 통래나 하이비라메 하이레르강아 핵당래라 마뚱마두다 통레나 빠먹가 예시 마랑 마랑 바시 원래 해래르가 러프 버럭다 핵 서로서로 나오는 토럭버시 컴퍼니 위 컴퍼니 하이 빠마마부 토레에 하이드나 하이버티 멘타시나 빠마마부 욕 핵 할에게 맞다고 없나 파랑 핵 덜렁악버니 하이버티 멘타시나 러프우다 빠르가 러프우다 예신을 내기 통렌나 땀버 미워레 해래르가 말이 사죠. 번토 이빠이고 아주 더 초이래네 능보. 나 그때 빨리 못디면 다보. 빠마마보 파는 보기도 먹더니 하이들 능토 그러디. 마탕도디 능거리 하이는 능기 야이비 간거니. 나 그때 빨리 못디면 다. 훈바훈에 대해 타바훈에 대해 고빠리 사죠. 아이들나 통래나. 따기 따론 가야 딱비래 해르가 몽범말한 야이다. 할란비래. 마땀마두다 마치엠 캄누나 빨리 마마 샥비 캄누나 이도닝터 반타 위빤 통렌기 마팜드기 따팡 러우라아버라 제비엠마 러우자래 하영이 농사라떼 능알레 해레르가 아두다 빠마마부 파부사체기 하이드나 공기 솜드나 깜더우리 하이리바 람덤마시다 사가이 사드나 가이시 해도 기다나 보기도 먹다 레이크래 마시나 아힝 농소이바시 아이리브 군자 홈마시기 땀버 가야는 악시에드나 사가이 사드나 레이리브도 샤오브 동레일 아니나 짤레헤르르가 이행샬리 파레파레 하이드나 아두다 이농부 초라다 이능알레 하이르가 농반디 마기 딸로이 아톰비나 따라샥불랑에 하이르가 아두다 따라샤시 사레 하이르가 라이 콩가레 솜덕감도우리 살랑 쿨락 쿨락바 닝타우기 마카 본바니나 꾸라우판 마뻔나 론드나 마기 펌펌 차그래 아두가 사가이 아시 마톤 마펀 롱바 사가이 닝타우 마친 마나오기다 먹다 레이그래다 오이그래 솜다 통렌 뿌레 아짜오바 카드락바 마코에 이식기수 마기 마기 사가이 아시 레이레 헤레르가 아두다 나이드는 레이네그래 농반 따라 싹자레 헤레르가 마시나 거린 딱히 람덤 아시 라키셔노 처음다 감도우리 캄바 마샤노위에 뭐 도입이나 따라서 아시 랑에 해레르가 마두 자레 타에 해레르가 마두다 캄바 마유 멍멍마란 야득이 거린 딱 따나 라키 마시나 락바나 농바나 하나 통키 농바나 닝더부 고람제 아두가 빠뻔뻔 더워이바 고람제 통렌가 자오버거디 고이람디니 아두가 담바누파 마리가 로이너레르가 후이로이 마리에 시가 로이너레 하이르가 농바나 가이벌시다 상바호그레 감바 마탕 락바 마탐다 레이박 닝더 고람제 마치 만나고 고람제 아두데기 반통마빠 샥라부 통렌 고람제 마만샤오버 고람제 고람제리 하이레르가 락보시들 랑강다 마바이붕오 페로이지 암바시후 탱나드는 락미네 마시나 껌더우레 하이보다 농바나 바라바라바라 까이벌라시 핵 상악범 마땀다 까이벌기 만웅 아두다 군자 말아이비에 만나 빰바나 야통론드나 빰바나 사락담 깨리네 야통론드나 레람바 따드나 레람바도 팅나루레네 농바나 농바나 까리하이나 딱비리 하이하이 옥더비 낭나 Nama atom mina ngang ba lok dadana numin na sap yung laba matamaduda lok lay pulay yan ge hay dana sa lay badi hay be in the binang bu kari kita magtapam na yathong lol halmano nangi wathok tagi mamam lang lelipi mamasay be matoy bibo Mara along jade hiderga, aduda, loja gada, kamba mapuna yabi matwai laure hiderga, Mara luhongan, nunga yabi marankindel. Lejigatabu nung na hek, what hokway than the AC, Gaben Munung the sang edo, hide the nung. Tuga jay yenning the hider, decent machinery hiderga, nong bana, kunjamalabu, say the mea hiderga, aduda. Tamanupa Marie, Huiroi Marie Siga, Sutkeepers in Awang Bang, Sutkeret. Masih macam kisahnu, som tadi kambauri, kamba, pemnama bukhoiram jari hari lega, huiroi mariga, loinari hari lega, ka pangna, kambanalai, masih dah nungbanna, kai thengna tena bagi damakta, huiroi marigi ma pemda thaudari hari lega, uang pangna lak pemmatamda, pamba kai nadi, nungban ma bu ngai dan lady ba. Mabu loshana buki the mukta singu tangsing the tongue herba. Pum the muk ado, nung bana, kang the banina. Pamba mabu. Ting nergay, hibashi, nung bana wakanda, kaya toy in a candy. Kamba mana, pata, ting nere, hiderga, yabi matwai, mama mana, lokish and aina somda. She pat the book, pamba mabu. Aina phabani haidun khomme hairega thobi mabu maran yungba tamme hairega luhongdana lourgi haibse masi khalle hairega nongban khanna khanna chalingai to huiroi marina khannai nongbal la che onthong na napan chauna chalida napan kan chalida haibse khanna khanna re hairega chatpasida kai nadi nongban la kadaba mafam maduda Ngai dana lady ni. Nongba na ah. Thengna re dana pambanang. Hai dana. Masida nongba na. Pambamabu. Parake. Hai basi. Pambanung da. Khala adana. Pambasi di. Yana hai re yana. Khunna hai re khunna. Adukumaba. Pambanido. Aduna. Kamana, Sanga Trigi Matam Masida, Nungbalashi Hana Kaiting the Kribani. Somdana, Kambashi Punamaku, Kurum Jerry had a Kale Kapano Huru Mariga, said Kibani. Masida Tonglena, Paris Hazo, Napai Tau Puremba, Nungyai Nung Supamba Kaido, Sang Napari Hadega, Ningtau the Katkadabani, Hadegle. Mapa tonglen, maman shaubi yatang, do makokta tongle herrega. Kamba, huiroi mariga, luinana, kaiban manunda, sang kibani. Laibuksa we kunjama, kumjalimbi, malem takta, tadana, lady bedo, uva the sang silakdana. Bominaba, masangum, nuxina kunkale herrega, nuragi, my tongue sing the yang bada. Pigna palem, senabada, awa my sha. Kangli the go, hide the na, kambana, kambado, tamoi, shokla boy. Miluna pom the gi, napom the piggy da, selectly, late the light as a ting, pangmana, no muggy, yigi, sara, tan bada, a key a kang later na, a song balam the missida, look like bully, yan bada, bamba, gagas hating, laduna, moonmulai books, how we, isn't a yavi, mang bani kalu bada, nabung aigidi. I get Hamo is here, Ningham the Bana. Wom sack naredo. Bamba Mabu. Minum si kang the bamba kai nambu. Yai be Lori Hedderga. Isan gilamel kumage. Nam the togle. Yai be mat Tawai Tadoke. Hai na makushuti mentagi. Tajin chickunas hari pandolom like edo. Kambagi sari wasakto. Namutaibang miweba. Amatana. Tabi drabasu, uvi drabasu, amamada taudava, angan bada, wayan ba, चिंगु थांगजिंना उबीदुना नोंयाई खंबगी सामा मपांगत मथौना हापीकी नुरा कुंजमलागी थवा याउद्रबा हक्सांगदो खंबना मनंगंद पोरे हरेरग कैबल वांगमदा पुथोरक्तना खुंजा सिंगदा सिनरे ममोंगी मसक उबदा नुराबु पुक्वा चाउबदो चेंसि लक्तना ममोंबु सेन कोले हरेरग नोंले नोंन खोंगमगो मखोन थोकना कबलगले लाइबक चाउबी बेमा मनुंग मतम चादना याइबी मांगबनी दो खलुबदा इपादी निंगमदबना मैसा लांगले सेटपा साबना निंग थुंगदबी इमोम नंगना बोकदबी पलेमबु कीबदगी नपा आइन लुइबी सिंगदा कागदबगी थोरकपदा इमोम न थोंगाल वांगमलाना चेन थोरकले हायरेरगाय पाइबुङो नमोम न चरी मंजुनब सेटपना खोइनो इता सिंगी मरकता तिनबदा इकाइसै पंथौना नमोम एगी दमकता सेनना बफदे अहन बामतगा इनना ब नमखांग मतगा लेबिरौ पाउमे नबदो इपाने ngasi ko bo no ngasi de leirakle ne he bema phare adu momom langlen kunja malagi mathak adu da kupsan bire haira momom gi tamakta leirak pachari phane nangkhang ado mathwa yaudraba momom gi samu hakchang da kuplaga momom kauduna kapye hairerga chaubgi mikap mirau khol adu tabada pari pongnari ba momom chanari ba khunja pumnama ado thamoi kaiduna mahai mahai kap nakhi khammana nura kumjalembigi thanamle hairerga makhuchu ta du khudum chena pairga huiroi mariga loinana kaibol manung da sankhibdo makha pangna pambkai gi khongul lirakle magi mathai mang bayana ma magi mamang thana chatkhiba nongban do kai thengna thengna dana ba na thai duna chalaba su kainadi nongban bu na koi na na mamang thana chatkhiduna nongbana lakata balambida thatuna leire pambkai ga nongban ga thengna re huiroi mariya do na thai duna leikre kaina nongban ga साम मयुक नरबदा मिफम होनदना ममिचानदना अमना अमगी असोइब येंगनदुना लैनरे पामबना माना ना नातोल दुथुपदना चेकअप जोंगे तौरकपदा नोंबाना नुक्सा थिदुना मखुत पाइरी बताना कैदा थिल्ले हरेगा याबी लौरगे खंदना खुदुम चेत पाइरे हरेगा ता अदु कैगि मथबाक तम हेक्त थिलकपनी पाम खुन सोइरगा केरेन याना हाइबा सानी केरेन याना सोइरगा पाम खुन हाइबा सानी सरि छरा हाइबा मिल्लै नारे थुब कैन मथबाक तमना थिलकप नोंबाल गी तादो मखुन ताजिल जई थरे हरेरगा चोंछिलक पद नोंबा न तादु सल्लगा अमुक थिनगे होनबदा नंग हुदरेनी कैगा साथेंगनाबदा नोंबान खुलाय थारे मतमदुदा नोंबा लछे पामबमाना याबी मथ्वाय लौरगे हाइदना खलकब मतमदुदा नोंबाना अवाब पंखैन लोम अब मतमदुदा मताव खंबबु कौरे हाइरेरगा इता आइगी थवाय मुक्तति कनबियो हाइदना हाइरकलब मतमदुदा खंबना नोंबान द लाउरिब माइगै अदोमद चेनसेलक्तना नोंबान की अवाब पुनमुक बुंगाखीदी ताब मैसौ मैनौ कयाना खंब नोंबाल अनी साथेंगना से लोब फाव फमगेद्रे यादबना ननाएगी साइद खैजरगे हई हयाब मिंगले सोले हरेगा पोथा बीबो वर से हई हया युम सिदब तें पुबो
1: ताबीरे थियाम मोटो सिंह मैतेदगी मैते पुया वारीद खम्बना कई फाबगी मतां आकाशवाणी इम्फाल हौजिक मथंगे थौरम वेस्टर्न म्यूजिक के दमकता मालिम चनुदा खुद सिन्नजरी

0: 군강기 타우람 따비리베 싱부 따람노 옥저리 구름저리 따톤 수요 비락레
1: 요저레 진베노
0: 나셀 피다 타저리 피다 솜델링 신비요
1: 파니 파니
0: 따톤 나시기 타우람기 아한바 시디 베나 타미네시 석비 가다바나 옌드림범 메라자오 메테니 아두가 마탕나 나우팅콩 팜발까부기 마탕니
1: 아호이
0: 아두디 따톤 베나 아시 나시기 타우람 하우독보 오이나 타미네시
1: 파니 파니 타미네시

나 하울의 보일의 남명 싱 왕음 하이먼 따버싱 이용 삼길 깡너버싱 내 사라이 나디 필로이 딴버싱 셀로이 랑마이 싱이 싱홍의 스리에 리버싱 고이 두련 또르반 여우럭에는 라이를 나우팅콩 라이엘 나우팅 콩나 람리안 싱고이 두리안 토르발 시 여우럭라보다 빠이메농데 까리 하이네 닝악레 아이나 몽바이랑 야이 타두옥드나 융 타두옥드나 락바세 람리안 싱고이 두리안 토르반디 여우럭리 세 셀로이 까나기 마융드 성자 밤라우리라가 랑마이 까나기 마랑 야이데 불라 이르시가바 하이노 빠이모 와칸 칸르레이 키샤누 쇼옴나나 아무 깜다 우리 셀로이 사누 랑마이 릭루 농마이 뼈땅아 러싱비비아마마나 람리안 싱고이 두리안들라여이 빨랑우르게 이무마이온 샬우르게 하이날라여바 뿔랑쿠따 빠이르가 꿈다럭바나 반짝바디 이까리가 빠는 모이거니 나나이여 타바다 마왈리

살라기는 타우랑이 비비야멍 누라는 무골로이 밍리엘 까리 까우박이야 빨리 엄빠 나위 골로이나 까리 까우박이야 담바 우와이바

0: 말로 에이 미렴 미렴 나띠 미렴 하이 나띠 에이 미렴 네 미렴 미렴 바난 도자 농 유바 강포기 자루 마르타 항아 항아 하우동 회금 짝렘 삐져 냐오 냐오 미기 타우다 빠콜 미째이 쿠바 아이오요 빵글 마리깜 버터 빡띠 라이벅시다 까리 라이벅 노시보
1: 사나 마태기 땅앙 도말로 미렴 나띠
0: 샤나기 만나이 빠콜로이 라이레 누비에두게 카야뜨기 난톡나 보 호노보다 랑파이까야 카기 카무랑 타켈 테카오 까나디 라이레임기 카야따 무한나 짭빠따리 미렴 에이
1: 마 디게이 까라 마 디게이 까라 미 안다스타라 에카라 레 마 미렴 임파한다 한그노 라이렌 기르버디 나시 레르로 지리다 하이잉나 라키푸르다 구루지 사르글 락비오 프레마난다 스와미
0: 미야마 망다이부 콩고이네게 하이바
1: 안다스타라다 에카르다 타푸네 양나바 더블 에카르 타막프라낭
0: 담먹디
1: 또 아두나디 낭 미렴 오이로 미렴 소이드나 오이니 낭나 구도 미나다 틴바다 라키푸르기 닝온 마우싱아두나 자고 이사가니 이사이사가니 낭게 야탕아도 빵나비 담먹다 라키푸르기 사트르 사트리 나하론 싱아두나 마쿠트 론나두나 나이가니 아팡바 빵다바 미드나 다이방 빨라세 힝팜 레이타바 오이톡드바 마팜니 하이저브기 와니 아이 오레 도마로 바이 아이코 힝니 힝이 렘나 소이든
0: 세히 따라는 페샤오인 고르르가 혹직부 까리 우레바게네 바바한
1: 센탈루이 까나디 밍쳇탈루이 방디 누피티 강디 세히 따라기 마퉁다 할라니 나시 이밤나 키푸다 까리 부르가 한기니 담파 코도비아요 이브나타나
0: 이 낭원대기 이원대기 그럼나
1: 그루지 하잉 라키푸르다 락비오 칼라기 마하빅달로에 말링칼루시 아이나 미테이기 사릿 사랏 학장 사진 타우도 이낫 레이와 만트라 담비니
0: 오이브레네 샤니케아 마르짓
1: 콘무츠노 두니아 망츠노 이마니디 힝그타이

누라마귀야 샤무망타르부칼라글링 반다우마 빠붕이 몽마마랑 양이니 올웨비 탕아 까비 트라이비기야 그이까 콩라이비기야 웅샹더 라이엘 나옥팅 공우 탐만을 루어네 톰넬라이 민나락바노 아숨마숨라이 민나락바다기 라이빠미암 캉나락레 사비 사나원이 먹수능 시마리 현절락바다기 라이빠미암이 마망가 라이엘 나옥팅 공이 마까다 마몸랑이 엘리비에 마뼈땅아부 반다우 마빠붕 나 카라이 덕달라이 하빨라이 롱라이 덕갓부금 시에실로 삐너르브니 하이는 타저럭래 라이럴 나옥팀 공에 누라 알랑마이 뼈땅 아부 나쁘질라이랑 오이탈오이 싱글살레는 룩레 라디기 역라데노 기야마마기 몽마마랑 야이네 융과하는 웅아 야이빈마랑 까이네 레이민너럭래

야이비타와야 힝니 무시엔디베네. 마요 몽마 마랑 야이야 우르베델랑 마이 푸룩뿜 남방나까리 하이나 칸너르글리 랑마이 푸르바이 코야칼라 타워 남바 마이테니 비마나이마 선꿈 남방나 야이비 타와일라 우레나 시리 말도인 나위 마팜델라만 공고데버 술랑마야 칼라 타워 남바 야이비 타와이 망암일라만 쿰방암마로 간다우지게 하이나 왕내는 하카너르글라바당 하카너르르가 레레레레레 카나니나 두디야 마이타이링 다위 마파리니 하이르데나 랑마가니 다워 송이 마무엄랑 일비엄마 피아탕아데나 아프길라이랑 오이탈오이 싱네산드는 레이리바 마기 몽마마랑 야이들 레이리바 마이타이링 다위 마파리 나우팅 콩질라우 톡레레레가 당길우리안 깍레 야이비 타와일라 우리 시야두가 마이타이링 다위 마카아들 라면 콤마 상르세이 하이너레클레 하라에 하이널랑 마이 푸룩뿜 남방 나묵 나홍내는 사피 강시에는 란피 카원너르글레 슈무나딜 랭동 나띠면 안우이 슈옹은 랑 마이 푸룩뿜 남방 나오